자, 10월 9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찰씨 가족의 신청곡들 쭉 나누는 휴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하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엄태우 주님의 손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듣고요.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유은성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곡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비공개님 청하신 곡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는 믿음으로 함께하고요. 2098번님 듣고 계실까요? 나영환 오은의 밀러의 찬송가 청하신 곡 오늘 듣습니다. 그리고 마마스 브런치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마마스 브런치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방금 전해드렸고요. 앞서 2098번님 청하신 곡 나영환, 오은, 밀러의 찬송가, 그리고 비공개님 청하셨던 곡 트리니티 싱어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는 믿음으로, 그리고 유은성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문자 4715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엄태우의 주님의 손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까지 다섯 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는 지름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C 지점으로 곧

바로 가는 길.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비 지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벌드, 자유로운 새, 비치, 탁 트인 해변, 브레드, 맛있는 빵 모두 포기해야 하는 길. 즉, 빠르다는 것은 놓치는 게 있음을 알려주는 길.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름길로 갔다면 만나지 못했을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빠르고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느리고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해하기보다 길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들었고요. 앞서 손경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엘 좁은 길로, 남궁송옥 좁은 길까지 네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돌아가는 길의 은혜라는 글이었습니다. 넓

좁은 길, 대로는 막 빠르고 편해 보이지만 그 느리고 또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숨기신 그런 또 은혜들이 있거든요. 너무 조급해하기보다 이길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자, 금요일에 함께한 샬씨 끝곡 강찬의 만나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0: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글날에는 한글을 사랑했던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떠오릅니다. 첫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는 자음과 모음만 배우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라며 한글을 극찬했고요. 선교사이자 뛰어난 언어학자였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세종대왕이 만든 이 간편한 문자 덕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나라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죠. 또 한글의 매력에 푹 빠졌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수많은 한글 찬송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멀리멀리 갔더니죠. 이토록 훌륭한 한글에 우리의 마음과 또 하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음에 감사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니, 제가 한글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한국 사람임에, 한국이 내 나라임이 감사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글이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가 387장을 쓴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아내죠. 1895년쯤에 한국어로 쓴 곡인데요. 사실 쓰게 된 배경은 좀 슬픕니다. 남편은 순회 전도 중이고 사랑하는 딸은 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쓴 곡이거든요. 한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도 마음에 담아봅니다. 오늘 멀리 멀리 갔더니 이 곡을 민호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은총님이 신청하신 곡 사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송가를 편곡하지 않고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곡을 듣는 순간, 아, 독특하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을 김용주가 불렀고요. 그 전에 동방현주, 사명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식록 행복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오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조주옥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꿈. 이 곡을 천관웅이 부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송정미 그리고 유은성이 부른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전에 함께 하셨고요. 가을 하늘 참 예쁜 요즘입니다. 힘들고 고된 날들 다 내려놓고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시면서 새벽샘님께서 힘내세요 신청하셨어요. 대비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이 맑을수록 하늘이 예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짐과 고민들은 더 깊게 느껴만 지는데 비 온 뒤 저렇게 맑아진 하늘 그리고 때가 되면 저렇게 높아지는 하늘을 보면서 나의 때도 오리라 기도의 끝은 있다라는 믿음으로 힘내보자고요. 주리가 부릅니다. 힘내세요.

주리와 홍희석이 함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어서 토닥토닥까지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시선 들려드려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이 게니치가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합창곡은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안산 시립합창단이었고요. 김명수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어지는 곡인데요. 이병희님의 신청곡입니다.

제목부터 위로를 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도 그런 곡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다은이 불렀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송경민 목사

은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두 곡 들었고요. 이어지는 곡 1000번째 앨범에서 지은영, 이은화, 우은이 부르는 곡입니다.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옹기장의 선교단이 불렀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열매 맺는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아미가님, 우리 찬양대가요. 10월 15일에 부산에서 하는 합창제에 참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과 준비에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부르시는 곡이 길을 만드시는 분 이 곡이군요. 오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아미가님이 소속된 그 찬양대 준비 과정 속에서도 은혜 받고 또 모든 대원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응원하며 들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 있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글 귀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 보내길 원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를 작사한 메리 제임스 양이 지은 곳으로 소명과 헌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임스 양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순회 부흥의 전도자 일원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쓴 평신도였습니다. 제임스 양은 글재주가 있어 한때 기독교 관련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기자로 생활하면서 찬송시나 신앙평론 등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헌신과 봉사의 찬송,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너무 당연하게 쓰는 말과 글, 그 안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의견을 글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랐던

정도양의 깊은 뜻이 담긴 날이지요. 생각해보면 말은 참 큰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글날에는요, 아름다운 우리말로 서로를 더 따뜻하게 세워주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달려오시고 들어오시고 글 남기시고 여러분의 감상. 진짜 가난한 예,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이 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100%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어디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더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세종대왕님처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베토벤님이 오늘 자기 그래서 아이디도요 한글날 맞이해서 오늘만 별칭을 베도변으로 베토벤이 아니라 베도변으로 선교사님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했죠. 약간 영어 이름 원래 이름을 약간 이렇게 비슷한 한국어를 찾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라미님이 반갑고 정기현 단장님 소리 정읍 일하러 가면서 듣는 찬양 저희 영혼을 촉촉히 적시네요. 일하러 가시는군요. 정읍. 야, 정읍 좋죠. 네, 정읍 좋습니다. 11월 21일에 네, 익산 공연에 오실 거죠. 네, 기쁨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의 나눔님이 여유로운 휴일 한글날 함께 할게요. 오늘 남편분 오늘 같이 계시나요? 아니면 일 나가셨나요? 네, 이제 직위도 많이 올라가지 않으셨나. 흥부마누라님 한글날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리며 진짜 감사하죠. 네, 진짜 감사해요. 다리 쓱 밀고 영도다리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네, 2시간 동안 또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아델라님이 목사님의 들어와 목소리에 출첵 안 할 수가 없다는 늘 은혜의 시간 감사해요. 아, 다 잘 될 거예요 님. 서울대공원 동물원 아들과 5살 아들. 야, 이거 뭐 전쟁이네요. 진짜 주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제 요일이 경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엔 대상이 또 있어요. 어제 조영은님 친구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영은님이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와, 진짜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네, 어서 달려오시고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네, 여러분의 일상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명식 난 예수가 좋다오 이경미입니다. 초가 삼간도.

그렇겠네. 아이고, 제가 조금은 불편하게 살고 조금은 귀찮은 거를 선택하고 할 말 안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함이거든요. 그 불편하기로 저는 25살에 결정했어요. 하나님 찬양 사역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나는 불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그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불편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불편, 그리고 그 죽음까지 가는 과정의 모든 불편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도 편리함이 보장된 정도가 아니죠. 네. 온 세상이 육체적인 나라도 보장돼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불편만을 겪었던 예수님. 예. 화를 참는 것도 불편함이죠. 맞습니다. 답답함을 부드럽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예. 최 여사님이 사람 살리는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좋다. 예쁠만 하면 좋은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거예요.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내 생각과 다른 것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페북에 어떤 신앙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걸 쓰면 가장 자기 신념, 그러니까 그냥 신앙을 얘기하는데 정치로 보고 신념을 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하나같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너무 막말을 써요. 너무 말을 막 해요. 반말하고, 야, 그래서, 왜 이럴까? 제가 그 탄핵 때 뉴스를 봤는데, 뭐, 교회, 뭐, 플랜카드, 뭐, 이런 하나님 플랜카드 밑에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나 법으로 결정된 일인데, 어느 아주머니가 갑자기 결정되자마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범죄를 저지릅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야, 이게 진짜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어떤 영에 잡혀 있는지는 교회

이건 진짜 개인의 신앙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Joy for You도 그냥 틀어놓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셔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만났다면 전해줘야죠. 예. 전야곱님 상쾌한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야곱님도요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운님은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전히 언제 와도 사평로를 지켜줘서 감사해요. 아, 이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하나비님 쉬는 날 빨리 출첵합니다 하셨고 시내가님 쉬면서 3.1절이면 걷기 운동 나가는군요 오늘도. 파이팅 힘내십시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모시고 대부도 코스모스 보러 갑니다. 두 분에게 기분 좋은 여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볼빨간 갱년기님 잘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있을 때 효도하는 일은 결국 나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누시고 그다음에 효도하십시오. 이두 가지만 잘해도 나누는 삶, 이두 가지만 잘해도 정말 정말 좋아질 겁니다. 11주년 조이포유 공연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교회를 못 정했고 제가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연락하고 있는데 빨리 정해져요. 장소가 정해지고 그래야 이제 게스트들이 정해지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박유한 목사님이 저와 제 뒷시간에 딱 하이파이브 하며 바톤 터치를 합니다. 많이 들어와서 응원해 주시고 네,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아, 고맙다는 말이 오늘 더 한글날에 더 정겹게 들리고 참 예쁘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 말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위에 어른들에게는 고마워요는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좋죠. 이게 요즘은요, 위아래 어떤 말을 써야 될지도, 우리 뭐 영어를 써서 많이 배워서라나요? 야, 이게 참 반말인지, 이게 존댓말인지. 그런데 우리나라 존댓말은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예의 바르게. 예, 사람이 예의 바르시고. 예의 바르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호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와, 제가 좋아하는 구름 찬양 들려주시나이니요 하시면서 매일 늘어나는 구름 사진이 손녀 사진만큼이랍니다. 주 날씨가 좋고 막 이러니까. 미국에 살면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 게 스스로 안쓰러웠지만 한글을 쓰는 한국인이라는 게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면서, 요즘은 진짜 뭐 대통령 해외 순방 가도 와서 한국말을 막 하고 막 자랑스럽게 배우고 뭐 어디 가든지 한국말을 해요. 요즘은 진짜 야, 정말 문화를 통해 한국을 빛낸 젊은이들 또 많은 문화인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도 요즘 이제 그 축구 때문에 뭐그군 이런 얘기 나왔는데 형평성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정말 아 BTS 같은 팀이 예. 그런데 이게 50년 전에 만든 법이래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엔 한국이 뭐 문화로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법을 바꾸고 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매일 국회에서 반말과 시장 진짜 예? 시장 잡배도 안 하는 말투와 표정들과 정말 정말 정말 이 한글날에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진짜 회개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회개해야 돼, 정말. 너무 너무 말막 하는 사람들. 예, 정말. 표정도 막 표정 보면 막 진짜 이렇게 막 속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국회의원 뽑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사람들 뽑을 때 올바른 사람 뽑기를 진짜 금식기도 하면서 해야 돼요. 금식기도 하면서 진짜. 제 말이 맞으면 맞는다고 저 그걸 좀 남기세요. 맞아요, 단장님. 출첵도 오늘 아직도 100명이 안 왔어요. 쉬는 날에 생방하는데. 저는 집에 있어요. 저와 엄마 같이 여름 옷에 넣고 겨울 옷을 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입을 옷을. 아니, 마커스 노래가 앞에 나가가지고, 네. 마음의 예배 다른 사람의 노래로 준비할게요. 수아사랑 유나님, 반갑습니다.

강성훈의 변찬훈 주님의 사랑과 그전에는 오늘이 50이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지금 들으신 곡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박진이었습니다. 막 맞습니다라고 올려주신 분들 진짜 맞는 거죠. 감사합니다. 프로지오님, 저는 쉬는 날 자취하고 있는 딸내미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 어묵, 볶음, 야채, 볶음밥, 돼지고기, 김치찜, 고무전이. 고구마전이 아니라 고문전이네. 고문전이요. 아,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딸이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면. 프로지오님, 에이, 참 좋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예쁜 문장을 주보에 쓸 수 있다는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당신의 오늘의 쉼이 필요하다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관음동엔 우리 동네 예배당이 있습니다. 정말 불교 그게 가득한 대구의 관음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동네 예배당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귀하게 사역하시고. 4019번님, 그러게요. 에이, 정말. 누구를 교회 예배당 설교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무슨 당, 이 당, 저 당, 누구 나쁘고 누구 좋다 이런데 여러분 교회를 저는 옮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일인데 말도 예쁘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에 그런 곳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에 진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주님만 높이고 주님 얘기로 가득한 예배당, 교인끼리도 뭐 가짜뉴스 영상 보여주고 그런 얘기하는 곳에 있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이니까 실수로 그런 얘기 나올 땐 딱 스탑하게끔 하셔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그게 직접 경험하거나 본 거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지난주엔 하나님 은혜 어떤 거 받으셨어요? 딱 그렇게 그 사람 그분들이 얼음땡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올바로집니다. 정말 그 설교 시간이라는 시간에 막 누구는 되고 누구는 죽어야 되고 어느 당은 되고 누구 어느 당은 안 되고 막 이런 곳에는 진짜 여러분 교회를 옮기시는 게 참 좋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그 당과 그분이 진짜 올바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건 그거는 신앙이 예, 가장 신앙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좋은 분을 소개한다 해도 예, 그렇게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5194님 너무너무 바빠서 2개월 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단자의 말씀에 동그라미라고. 아, 정말 예 여러분이 들어와서 좋다고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유원성의 마음의 예배가 일부 끝곡이네요. 중국 웨이하이 위에서 미소님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소리가 이래. 네, 헤리티지였습니다. 문을 열어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은 생방송으로 네 생방송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늘 옆에 기타를 두고 네

네, 생방송 맞죠? 나를 정케 하소서. 아,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 2부 들어왔어요. 네, 그래도 뭐 평이 쉬는 날 뭐 출첵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예, 생방송인데 들어와 주세요. 샵 7997 그리고 만나 레인보 게시판입니다. 문자 메시지죠. 샵 7997은 7476번님. 저는 날마다 한글날이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듣고 계시대요. 또 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찬양.

모두 한글입니다. 단장님도 지금 한글로 말하시고 듣고 있는 분들도 귀를 열어 한글로 듣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요. 저도요. 한글 너무 좋아요. 전 존댓말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존댓말이 있어서 좋고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고. 단장님의 시원한 직구 날마다 옳습니다. 예, 제가 틀리면 언제든지 저는 그냥 이렇게 약간 인정을 빨리 하는, 약간이 아니라 진짜 많이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라 제가 틀리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뭘다 알겠어요. 다만 42년 사역자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버리고 살까를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살아오긴 했어요. 애쓰고 고민했다고 다 옳게 결정하고 살았겠습니까, 제가.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애쓰고 수고함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니 우리 같이 얘기 나누자는 거죠. 예, 얘기 나누자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 3992번님, 늘 은혜로운 찬송과 말씀 감사합니다. 휴일이라 오랜만에 김밥을 싸며. 야, 휴가가 소풍이라도 가시나요? 푸르디푸른 하늘과 살살 불어오는 바람에 김밥 싸서 동네 놀이터라도 나가야 할까 봐요. 너무 좋다. 진짜 잘하셔서 잘 생각하셨습니다. 가짜가 교회 밖에 타면 있겠습니까? 우연하님, 정말.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은 걸전 진짜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장풍 날리면서 안 넘어지면 막 밀어서 넘어뜨리고, 뭐 영적인 역사라고 생각. 어떻게 이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야. 아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일부러 넘어뜨려. 그리고 막 다, 이걸 보면 진짜, 주님. 도대체 이단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교단도 그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거기엔 어떤, 그래서 이단은 끝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네. 정말 우리는 이단이 아닌지도 살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는, 저 권사님은, 장로님은 이단이 아닌지, 이게 심하다는 말이 그만큼 우리가 이단이라는 뜻은 올바로 예수를 믿고 있냐는 뜻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뜻이죠. 예. 이단, 야, 저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바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자는 뜻이에요. 올바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네, 어느 날 점점 더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은 곳이 늘 화려하고 많고 박수가 많고 웃음이 많고 넉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피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끝이 다른 이단의 끝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레이스 앤 지저스 님이, 그레이스 앤 지저스 님이 하면서 한글말, 고운말, 예의 바른 말 사용하기. 아이, 고맙습니다. 자,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은혜를 가꾸는 이 님이요. 밤에 다리에 쥐가 그렇게 난대요. 제 아내가 그러거든요. 제 아내가 이틀에 하루는 한 번은 꼭 자다가 깨요. 쥐가 자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물을 마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시니 그래도, 아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와 그림이에요. 물 위를 걷는 자. 그리고 동방현주입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마이클 장의 호산나까지 듣고 올게요.

마이클 장 사관님. 구세군에서 목사님을 사관님이라고 그러고요. 구세군에선 부부가 다 사관을 하십니다. 어제 임원택 사관님 또 엄태인 사관님 오시고 어제 저녁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같이 만났네요. 절 많이 도와주시던 분들입니다. 미니맘님 맞아요 하시고 부드러운 곰님도 맞아요 하시면서 그래요. 우리 진짜 맞는 삶을 삽시다. 성경에 맞는 삶. 주님의 마음과 맞는 삶. 네. 클레란스님, 지난 연휴에 청년부 때 목사님 뵈러 울산에 다녀왔어요. 지금은 담임 목회하고 계신데 근처 현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예비를 드리러 온다고 하네요. 와. 사모님이 참 귀하다고. 목사님 사모님. 네. 정말 귀한 사역 잘 해내시고. 예, 네, 정말 주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내꿈바라기님 늘 사이다 같은 다녀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하시면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섬김이어야 된다고. 맞아요. 네. 지금 이 순간이 저희 두 아들 2단입니다. 태권도. 그러네. 아, 그럼 나도 2단이네. 네. 저도 어릴 때 태권도. 아버님이 합기도 5단이셨어요. 정말 예, 예. 검도 3단인가 그러셨고 4단인가 3단. 네. 운동을 같이 하셨죠. 네. 수현님, 김밥 포장해서 아이들이랑 공원 가려고 하는데 계획을 들킨 것 같은. 그러네요. 딱. 예. 잘 다녀오십시오. 큰아들 데리러 서울 가고 있다고. 안동두레님, 아, 안전 운전하시고 아드님과 좋은 만남 보내십시오. 한글날에 시간이 흘러가며 여유롭게 듣고 있어요 하면서 결혼식 많이 가죠? 아롱별님, 저도 내일 조카 결혼식에 또 가야 됩니다. 예. 신학가님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게시판 보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사평로 가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토요일이라 또 못 듣던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노아의 천국은 마치 나영안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끝나기 전에 어서 출첵해 주시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이거 같대.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가나다라 마바 했는데 이 노래 오늘 안 들을 수 없죠. 네, 송창식의 가나다라. 아, 참 좋아요. 네, 이 나라에 세종대왕을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 말이 문화로 인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배우고 알려고 하고 일부러라도 공부하려고 하는 언어가 되어져서 이제야 더 인정받는 시대가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말 아낍시가? 아낍시가? 아낍시다.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은 예쁜 말 해야 되고요, 옳은 말 하고 바른 말 해야 됩니다. 내가 싫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예, 우리는 말을 아름답게, 예, 그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해보면 오늘 이거 같대. 송창식입니다. 뱅가리 나가죠. 가나다라마바사.

노래 가사가 참 겸손하고, 네, 참 좋아요. 네, 자기의 부족함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병고기님, 세 식구 아주 행복한 여행, 평생 잊지 못할 여행 다녀오십시오. 축복합니다. 시애틀에서 0720님 또 오셨어요. 야, 너무 반갑습니다. 평생 아버지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렇죠.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예.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예. 최원할미님, 저는 1년 365일 빨간 날 휴일 명절 관계없이, 관계없이에요. 일하며 산 지 14년이 넘었어요. 이제 좀 저도 남들처럼 살 수 있는 날이 주님께서 주실이라 믿는다고. 최원할미님, 할미라고 하는 건 연세가 뭐 40대, 뭐 50대 초반 이런 것 같진 않으신데, 참, 아유, 그런 날이 오길 꼭꼭꼭 기대합니다. 꼭꼭. 점심으로 사과 반쪽에 커피 한 잔으로 했어요. 집에서 쉰다고 그냥 먹으래. 아, 웃어야 되나? 찬밥심. 아, 그럼 차려 드세요. 꼭 누가 차려줘야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차려 먹는데, 먹고 싶은 거 차려 드시면 되잖아요. 왜 주는 것만 먹으니까 그런가? 참나. 원성남님, 아, 신혜숙님 결혼식이 있군요. 아유, 어디든 가시는 선한 원성남님. 근처 공원에 코스모스가 너무 이쁘게 피었어요. 한글날 공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하시면서 바람 쐬러 나오셨군요. 조이님,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다. 뭘 더 얘기하겠어요. 네, 정말 봐야 알죠. 행함이잖아요, 믿음은. 네. 참으로 좋습니다 하시면서 이만하면 행복님, 천상의 목소리님 들어와시오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일찍 들어오셨는데 제가 늦게 소개해드렸네요. 경원선님도 달려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배영호님, 좋은 영과 이름이 같으시죠. 찬양이 온 집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이랑 점심 먹고 과일은 아빠 담당이라 과일 깎으며 듣고 있어요. 과일 다 그럼 아빠가 깎고 있는 거죠. 네, 요즘 뭐 그거 감자 깎는 걸로 깎으면 잘 깎이던데 맛이 안 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의 모든 행실을

네, 아미의 터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식구들과 식사하고 듣는 분들이 꽤 많네요. 한미영 님도 한글날 휴일이라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점심 식사 후 아아 한 잔 마시며 설거지하고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좋은 쉼. 네, 좋은 쉼. 저 지난주에 이어서 3일 동안 계속 연휴잖아요. 네, 이런 날도 쉽지 않은데 그 좋은 쉼과 또 좋은 추억 만들어 놓고 또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이게 크리스천이니까 열심히 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 가정. 블루딱딱우리님 들으며 단지 걷고 왔네요. 발걸음도 가볍게 가을을 만끽하며 이름 모를 꽃들과 마음으로 대화하며 둘이서 좋은 시간 됐네요. 부부가 함께 그러셨나 봐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요정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네요. 마라나타님 건강하시길. 아이고 그러게요. 제가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무튼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끝곡은 No Turning Back. 네, 마라나타님과 저는 예수연단에서 만난 사이거든요. 네, 예수연단 앨범 중에서 No Turning Back이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I love you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0: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중순을 앞둔 오늘 한글날이죠. 농촌에서는 지금 가을 추수가 한창이겠죠.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하나리 생각납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대추 하나리 저렇게 붉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견뎌냈는지를 시인은 조용히 말합니다. 가을 들판의 풍성한 결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여름 내내 땡볕을 견디고 폭풍우를 버텨낸 자리에 저 붉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손에 쥔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랗게 익은 벼가 가득한 가을 황금 들판을 생각하며 오늘 찬양 시작합니다. 조셉 마틴의 곡 다 감사드리세, 안산 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조혜영 곡 주는 포도나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열매,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조셉 마틴의 곡, 다 감사드리세, 안산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조혜영 곡, 주는 포도나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자 찬송작가인 세실 알렉산더가 가사를 쓴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아름답고 빛나는 모든 것, 캐서린 젠킨스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 보랏빛 산과 흐르는 강, 저녁의 노을과 아침의 햇살, 겨울바람과 여름의 따스한 빛, 그리고 정원에서 익어가는 열매까지. 세실 프랜시스 알렉산더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생명, 지혜롭고 놀라운 모든 것, 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네. 계절이 바뀌고 자연이 결실을 맺는 이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감사로 바라보게 하는 찬양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우리 동요의 찬양을 담아낸 한웅재의 노을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추수 찬송, 주님 제게 땅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쌍탄네 소녀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스웨덴 목회자 칼 레인홀드 순델이 농부들을 위해 쓴 가사에 크누드 예페센이 선율을 만들었고요. 이 찬송의 내용은 내가 물려받은 밭도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며 비와 햇빛과 수확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죠.

캐서린 젠킨스의 목소리로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아름답고 빛나는 모든 것, 그리고 한웅재의 노을가을, 덴마크 코펜하겐 쌍타안네 소녀합창단의 주님 제게 땅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선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움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적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6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 무태트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김기영의 곡 나의 찬미, 이상길 코랄의 찬양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소프라노 이혜원의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가객의 바람이 민다, 8483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오벳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들려드릴게요.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 알의 후반부입니다. 작은 대추 한 알 안에 무서리 내리는 밤이 있었고, 뜨거운 땡볕이 있었고, 외로운 초승달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모여 저 붉고 둥근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었던 시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던 날들, 혼자인 것 같았던 밤들, 그것들이 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창 추수가 이루어지는 가을날 오후, 내 삶 안에 담긴 것들을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태풍도 무서리도 땡볕도 다 품고 불거진 대추처럼 우리도 그렇게 익어가고 있을 겁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우리에게는 전파할 복된 소식, 복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그 복음이 담겨 있는데요. 성경 통독을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한눈에 넣기를 진행해 볼 텐데 그래도요, 신약은 구약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1: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이렇게 수월하게 좀 이렇게 읽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네. 뭐가 문제냐면 자꾸 저희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한테 성경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 읽고 이야기하다 보면 애들이 그래서,
0: 그래서 질문?
1: 예수님이 왜 그러는데? 왜 물을 왜? 이게 많으니까 질문에 답해주기에 되게 벅찰 정도.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막 너무 많아요.
2: 네, 맞아요. 그 아이들 질문하죠. 예수님도 질문하시죠. 제 안에서도 막 질문이 일어나죠. 네. 신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뭔가가 막 되게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3: 근데 또 예수님의 장기가 이 비유잖아요. 그래서 고급 화술이 좋긴 한데 좀 더 저에게 맞춰서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샀습니다. 지난주에.
0: 네.
3: 사실 오고 있겠죠 지금. 네.
4: 구약 한눈에 넣기를 지난 시간 했잖아요. 네. 조금 눈이 좀 찢어졌거든요.
1: 왔다가
4: 네, 갑자기 이렇게 넣으려니까 이번에 신약인데 신약을 조금 더 술술 잘 읽으려면 읽히려면은 좀 비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비법이 있으신가요?
5: 그 이제 그러니까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쪽에서 접근을 하면 뭐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족보 같은 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이렇게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면 납득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를 가진다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서야말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을 좀 해봐라. 거꾸로. 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좀 쉽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복음서가 네 번이 겹쳐서 나오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마가복음서를 읽고 복음서를 일단 넘어가라.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제 나중에 그 서신서들이 그 사도행전 지명이 나와요. 그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서 이제 나중에는 읽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네. 순서를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고 읽는 방법이겠죠. 네. 권호
6: 저는 신약을 쉽게 읽는 법은 일단 짧다. 라는 것에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0: 네.
6: 읽고 그다음에 오디오 성경 같은 거 틀어놓고 읽고 짧다.
1: 금방 끝났어요. 네.
6: 그런데 또 술술 익히는 방법은 깊다. 맨 처음엔 짧게 느껴져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계속 읽다 보면 아 깊구나. 맛을 한번 깊은 맛을 보면 계속 읽게 됩니다.
0: 네. 친구약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 세 분, 오늘 특별히 모신 세 분이 저희를 신약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세계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권호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죠.
6: 네, 신약을 한눈에 넣어달라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명령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만난 예수님,
7: 이 땅에서 만난 예수님,
6: 그날에 다시 만날 예수님,
7: 그날에 다시 만날 예수님.
6: 일단 이렇게 한번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지요. 그리고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권위와 힘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는 절대 그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초월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죠.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시며 이 놀라운 초월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인간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막, 쉽게는 텐트 치시는 장면을 보지요. 14절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은 1절에 등장한 로고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합니다.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하시다에 해당하는 말이, 그냥 들어만 보세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노. 이 스케노는요, 살다, 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문자적인 어원은 어떤 지역에 가서 장막, 텐트 이런 것들을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왜 요한은 영감을 통해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가 베스터만은 성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다. 기꺼이 텐트 속에서도, 장막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사랑의 결정체지요.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신약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본 것처럼 성육신입니다. 자기의 육체로 성막처럼 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씻고 예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약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강한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은 이 땅에서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서신서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우며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희망과 주님의 약속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감격이 신약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0: 그러나 여기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신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과 마찬가지죠. 창조주와 구원의 계획자 되신 하나님의 그 뿌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약에서 계셨고 신약에 놀랍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님, 그리고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의지자 되시는 성령님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얇지만 이 신약에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약 속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만날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기다리는 분이 누군지를 넉넉히 만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신약 성경 한눈에 넣기. 넣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신약 전체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실천한 내용이 있고 완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이제 사복음서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으신 부활.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먼저 기록이 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과정,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믿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나오죠.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에 대한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고 교회와 성령님을 주셨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서신서들을 주셨고 마지막은 심판하는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신약을 읽어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흐름이 좀 들어오겠죠. 먼저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복음서는 사실은 바울 서신서보다 한 10년 이후에 이제 쓰여진 책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거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각도에서 이제 다른 정황 속에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행위와 말씀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제 그대로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복음서가 이제 뭐 사복음서가 89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5장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 33년에 대한 기록일 때인데 놀랍게도 마지막 죽음, 고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내용이 거의 30%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하러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으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요. 예수님의 기적도 있고 많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죄의 삭성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게 신약에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근데 그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독생자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구약 한눈의 읽기에서

0: 주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 교회 탄생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게 성령을 주시고 이 교회가 생겨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고생을 하면서 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뭐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이야기 나오지만 그 뒷부분부터는 바울이라는 핍박되었던 사람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전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뭔가,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사람이 모인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내부적인 갈등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그걸 서신서가 자세히 기록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단의 유혹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이단의 유혹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도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핍박. 유대인들의 지독한 핍박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것인가. 그래서 이 소중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진리의 이 편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신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13권을 썼거든요. 서신서 뭐 21권 중에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게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놀라운 게 마지막 날이 일어나 지금도 우리가 뭐 그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지구에 닥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바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 근데 그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때 보면은 죽임을 당한 자와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재앙이 일어나도. 그래서 도메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95년, 6년에 받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약성경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여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귀하고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내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또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날 가장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구약하고 신약 시대를 중간 시대라 그래요. 중간이 빠졌어. 그러거든요. 말라기하고 네. 마태복음 그 사이 한 몇백 네. 년이 빠졌어요.

0: 없어요. 그 시대를 보통 성령 부재 시대라 그래요. 성령이 잊혀졌던 성령 망각 시대다.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보다는 토라, 말씀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성령과 대면하는 것은 아주 드물어지고 거룩한 책, 거룩한 말씀, 오경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말씀 중심으로 팍 회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탄생하시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의 부재 시대를 뒤로 하고 성령의 때가 임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보면은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성장하면서 강해져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 첫 취임설교, 그걸 나사렛 취임설교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아, 성령이 내게 임했다 라고, 이 공생애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시작된다 라는 취임설교를 하고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성령의 전달자가 되어 구약 마지막에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몇백 년 동안 성령 부재시대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의 성령이 자라나고 세례받을 때 성령 임하고 침서기할 때 성령 임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성령의 선물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와. 그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성령을 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많이 놓치는 본문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네. 여기 영혼이라는 말이 이게 성령이에요. 푸뉴마. 성령이란 말인데 요거를 원문대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그분은 머리를 떨구신 뒤 성령을 내어 놓으셨다.
1: 아, 다르네요.
0: 달라요. 그분이 머리를 떨구시고 난 다음에 죽고 나자 성령을 내어 놓으셨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선물 포장지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세상 속으로 이동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신기하다.
0: 예, 이 사복음서를 보면 메시아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약속된 성령이 드디어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성령은 예수님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은 머지않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세상에 주어질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전달자가 되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임재가 되고 임재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영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주요 전환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 일어납니다. 이게 오순절. 오순절이 일었을 때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한 장소에 모여있으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해요. 가시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작은 불꽃이 그들 위에 내려앉았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위에 내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성전과 관련된 개념이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중심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중심 종교로 바뀝니다. 교회로 바뀝니다.

0: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 구약에서 봤을 때 요엘이 이 예언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는 게 여기서 성취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해요. 성경 보면 여러분 그대로 나와요.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부어져요. 이건 지금까지 없던 세상, 없던 생각이에요. 아니,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거고, 백성들에게 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아, 이게 이방인에게도 임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방인에게도 임했다. 그러고 보면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의 장벽과 분리의 장벽을 깨뜨립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우리는 이것을 제2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요.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표정이 바뀌고 있죠, 구약 얼굴에서. 그리고 나서는 성령 시대가 열려서 교회가 이제 열어지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요 12명의 새로운 제자들을 만났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성령 그게 뭐예요? 그딴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었어요. 제자들이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자인데 성령이 없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성령을 받았고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에베소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령과의 만남이 없이는, 성령 체험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는 비정상이에요. 구약에서 성령 받으면 특별한 사람, 신약에 성령 못 받으면 비정상적이 됐어요.
1: 그 사람이 특별해.
0: 그렇죠. 그 사람이 특별하네요. 예, 아주 빈약한 제자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까지 받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참 제자도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익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화돼가지고 익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익히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충분히 채우셔서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눈 아프세요, 창호 씨?
3: 아니, 한눈에
2: 넘고. 네, 그러게요. 지난 시간 구약에 이어서 오늘 신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좀 힘이 나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왜 사나. 정말 뭐하러 사나. 이렇게 살다. 그러게. 이렇게 살다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알 수 없는 질문에 좀 힘이 들었었는데, 좀 속 시원해지는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1: 그 왜 사나.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생각이 이제 말씀에 연결이 되잖아요. 뭐, 말씀을 읽다 보면, 아,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제가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에서 보고 알긴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제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마 저희들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 그리고 또 추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좀 느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0: 문제들이 좀 크게 보일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진짜 예수님이 표부를 와닿고 세상이 작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그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도운 하인들은 알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서 세상 끝이 작게 보이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2: 해봤다.
1: 잔뼈가 여기 긁은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뭐라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다 그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경험하고서 납작 엎드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떨죠. 그러면서 모든 걸 버려두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세상이 너무 작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안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 저는 가끔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조금 답답하시더라고요. 집에 계신 박 권사님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지? 그럴 때는 말씀을 붙들어 매. 말씀.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씀을 붙들어 매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본향과 영생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신약의 말씀을 붙들어 매면 좋을까요?
4: 붙들어 매. 구약은 안 돼요?
3: 예, 네, 안 돼요. 신약입니다.
5: 신약은 신약. 신약에서.
3: 신약 넣어야 돼요.
4: 신약 넣어야 돼요. 네. 네. 그게 그 권사님의 그 퍼스펙티브는 맞는 것 같아요. 영생을 봐야 된다. 무슨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네 삶의 중심은 항상 내 그 종말에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그 모습에서 오늘을 조명해 보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우리 삶을 보거든요. 그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 상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잖아요.
2: 그렇죠.
4: 항상 종말론적 시각에서 나를 비춰본다. 그런 건데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권사님의 그 말씀은 저는 100% 존중해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영생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이 더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 가지예요. 속히 온다. 임박한 종말이죠. 속히 온다. 그러니까는 너 지금 뭐 내일 모레 할 게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해야 돼. 오늘 올지 몰라. 속히 오. 모아서 뭐 할 건지 뭐 하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이거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최후의 심판. 이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 같은 경우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세요. 심장, 폐부는 어디예요? 원어가 켈라요트인데 이거는 신장, 콩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하고 콩팥을 본다. 근데 심장은요, 구약성경에서 심장을 레브라는 말인데 이거는 인지기관이에요. 인지기관. 무슨 말이냐면 의지와 결단의 자리예요. 결단했어. 그건 심장이 합니다. 의지와 결단. 지적 결단. 심장이에요. 근데 폐부, 신장. 콩팥. 네. 콩팥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이에요. 이거는 감정과 정서의 자리예요.
3: 신장이요?
4: 신장이에요. 기분 상했어. 그거는 신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콩팥에서. 이거 구약의 인간학이에요.
5: 구약의 인간학에서?
4: 그러니까 뭐 의사들한테
5: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죠.
4: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인간학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과 신장을 살피시는데 심장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신장은 뭐에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인간은 두 가지가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심장하고 신장이 지배합니다. 그걸 보고 행동하지 않았어도 네 감정과 네 생각을 보고 심판한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0: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속히 온다. 너 내가 심장과 심장을 다 보고 있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1: 무섭네, 이거.
0: 그러면은,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 말이 나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 거기서 나오란 말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선택한 현실적인 도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 바벨론이 갖는 의미는 이것은 짐승이 갈아입고 나타나는 옷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이 바벨론의 이미지는 이게 물질 중심주의예요. 완전히 경제 제일주의예요. 18장에 보면은요. 완전히 그 당시 경제를 쥐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쥐고 있어요. 바벨론이. 바벨론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거기에 줄 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사탄의 지배라는 사탄 지배는 현실의 심층에 있어요. 외부에 있지 않고. 인간들의 내면에 이런 물질, 경제 이거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2: 맞아요. 맞아.
0: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신줄 놓고 살면요. 나도 모르게 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돈 안 되면은 그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절대적 가치가 되고 그렇죠. 그것만을 산다 그러면은
2: 그렇죠.
0: 바벨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 큰 성 바벨론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벗어나라. 이게 지금 제가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말씀이고 마지막 하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대목입니다. 바벨론 물질 경제 지상주의에서 나왔던 사람을 돌이키고 내 주변의 약자들을 살펴라는 얘기. 그 약자들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이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닫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적어도 요 세 가지 말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속히 오신다. 내 마음 다 보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지향적 삶을 회개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약자들을 돌봐. 그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고 그 사람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것 가장 심각해요. 요 세 가지 말씀만 잡아도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인터넷에서 좀 많이 본 것 중에 이런 게 또 재밌어가지고 괜히 또 보는 게 이 구약의 시작 창세기랑 신약의 마지막 이 계시록이 이어진다. 이게 정말 그런지 권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하나 더. 그다음에 이단들도 이 계시록 말씀을 자주 이렇게 좀 악용을 하잖아요. 좀 주의해야 될 맞아, 말씀이 맞아. 어떤 말씀인지 좀 궁금합니다.
4: 일단 예,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왜 어렵냐면.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에 대해 말한 게 뭐냐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은 어렵다. 하나님의 그 뜻이 깊이 가려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먼저 대원칙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라. 그러니까 억지로 해갖고는 모든 것들이 꼬이게 되고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성경의 처음과 끝은 참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리하게 풀지 않는다. 그래서 큰 부분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될 때는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구약을 신약을 구약이 풀고 구약이 신약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니엘서나 뭐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약과 일차적으로 연결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꼭 연결해

0: 때는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계시록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리한 숫자풀이. 그거는 2000년 동안에 연구가 됐는데 제가 그 결과를 시원스럽게 말하면은 모른답니다. 이런 것이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의견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 이런 것들을 아하.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정확히 말한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알레고리 해석이나 인간 연결 비유 해석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빨간 이 그 줄을 걸어놓으면은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거기를 점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생 라베 얘기죠. 근데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알레고리예요. 그러면 눈이 빨간 토끼도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받은 거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알레고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알레고리가 나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봤는데 우리 차 교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알레고리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니까 이 비읍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알레고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알레고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약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힘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힘으로 누른 것, 물적 풍요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당시에 바벨론인 것이 로마로만 끝난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이 있다고 그러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세상의 힘으로 누르는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역사적 방향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이 음녀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뭐 흰말 타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 사람이다 라고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재림의 날을 따간다. 이 말이다. 네. 그 다음에 나에게는 신비한 지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예수다 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시고 재림하는 날이 이날이다 그러면 절대 그날은 안 오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신비한 지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너는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우리는 특강해 주세요.
1: 우리는 근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그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진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골수를 쪼개고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힘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3: 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말씀에 사무치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울컥하셨거나 좀 이렇게 눈물 펑펑 흘리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좀 짧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생각해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 제가 언제 한번 여러 차례 간증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산이 기울어져가지고 고등학교 공납금도 못 내고 쫓겨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방 오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준아 이 말씀을 너한테 줄 테니까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때 기도를 거의 100번, 1000번 읽으면서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라도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힘들 때는 이거 맨날 암송해요. 책 쓰고 그럴 때 너무 힘들잖아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출판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얻을 기쁨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4: 이미 네. 우리도 저희도 굉장히 기뻐요.
5: 네.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네.
2: 이 말씀은 늘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6: 네. 저는 사실 이제 기억력이 나빠갖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다행히 이제 네. 말씀이 또 이렇게 떠올르네요. 그 제가 사실은 뭐 울컥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날마다 소생하고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

0: 우리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1: 아,
0: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아픔들이 있거든요. 현재 또그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그 자기 삶에 있는 가시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 마치 가시, 그 물고기 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살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어야 구겨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거나 이럴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고 목사도 되고 이래봬도 그 신학 박사의 교수입니다. 근데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너무 한치 앞도 모르겠고 내 삶이 어둡구나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거 아주 최근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고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시편 119편 130편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오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어두운 곳에서 말씀을 딱 폈는데 빛이 비추어 오둔한 권호를 깨닫게 하나이다. 아, 내가 이걸로 살았구나. 어두운 삶을 이걸로 살아왔구나. 주님의 말씀을 비추면 그 어두운 속에서 빛이 왔구나라는 말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참 은혜가 됐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비출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제삶 속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은혜입니다.
3: 아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또 함께 나누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매번 올포원에 오시는 목사님들 수고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임파서블 미션을 해 주신 세분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박수 좀
4: 감사합니다. 어려웠다.
3: 친구야 말씀 한눈에 넣기 1, 2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다시 성경 말씀을 펴보자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끝인사 외치고 마치죠.
5: 내 인생 사용 살면서 신구약 매일 맛보며
6: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시간.
7: 올포.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0: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부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사치는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신가요? 아무거나 그냥 대충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좋은 걸 챙겨 먹고 또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이나 독서를 가까이 하며 싫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쏟고 뺏기기보다는 좋은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거. 아, 그렇죠. 이렇듯 가장 고급스러운 삶이란 나에게 좋은 걸 골라주고 또 누리게 해주는 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요일 시작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9일 오늘 한글날 금요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첫 곡은 강지선 너는 아름다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빚으신 주님.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몸,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고 가려서 나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또 10월 가을 나날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글날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남이 아닌 이번엔 나를 위해서 뭐 가장 좋은 시간과 마음을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나누는 휴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심플리 포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듣고요. 우리 박용희 님께서 청하신 곡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함께합니다.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도 이어지고요. 이정님 나는 순례자 그리고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신 곡 크레이브의 순례자의 노래까지 5곡 이어드릴게요.

크레이브의 순례자의 노래, 닉네임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신 곡이었고요. 이정님 나는 순례자, 그리고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용희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앞서 심플리 포, 이 시간 너의 맘속에까지 다섯 곡 휴일 배송으로 전해드렸고요. 6166번님 청하신 예라몰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곡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홀리원의 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한승희의 회복. 이 곡은 친밀한 교제님께서 청하셨고요.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여기 한 곡 더. 어노인팅의 만 입이 내게 있으면까지 다섯 곡 함께 나누죠.

어노인팅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도의 신 구세주 예수 방금 들었고요.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한승희의 회복 친밀한 교제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홀리원의 위로 그리고 6166번으로 청하신 예람월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전상범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의 이 하루도 듣고 2부에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 풍성한 열매를 얻지는 못했지만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무 소득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하루를 보낼 때에 너무 자책하지 말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좋고 나쁨은 인생에 반복적으로 오고 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성실하게 하소서.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주리의 전심으로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찰씨 가족의 신청곡들 쭉 나누는 휴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하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엄태우 주님의 손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듣고요.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유은성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곡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비공개님 청하신 곡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는 믿음으로 함께하고요. 2098번님 듣고 계실까요? 나영환 오은의 밀러의 찬송가 청하신 곡 오늘 듣습니다. 그리고 마마스 브런치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마마스 브런치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방금 전해드렸고요. 앞서 2098번님 청하신 곡 나영환, 오은, 밀러의 찬송가 그리고 비공개님 청하셨던 곡 트리니티 싱어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는 믿음으로 그리고 유은성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문자 4715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엄태우의 주님의 손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까지 5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는 지름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C 지점으로 곧바로 가는 길.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B 지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버드, 자유로운 새, 비치, 탁 트인 해변, 브레드, 맛있는 빵 모두 포기해야 하는 길. 즉, 빠르다는 것은 놓치는 게 있음을 알려주는 길.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름길로 갔다면 만나지 못했을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빠르고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 느리고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해하기보다 길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들었고요. 앞서 손경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엘 좁은 길로, 남궁송옥 좁은 길까지 네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돌아가는 길의 은혜라는 글이었습니다. 넓은 길 대로는 막 빠르고 편해 보이지만 그 느리고 또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숨기신 그런 또 은혜들이 있거든요. 너무 조급해하기보다 이 길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함께한 샬씨 끝곡 강찬의 만나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하고 받아 적으며 널리 알리고 싶었던 마음, 그러나 하지 못해 답답했던 그 마음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이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아름다운 이 글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0월 9일 한글날. 오늘의 첫 곡은 202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이한숙의 음성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은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25장 4절 말씀입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김정승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영혼의 햇빛 예수님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이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님께서 청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스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메리 제인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어서 함께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리베맘님, 처음으로 이 시간에 방송 듣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주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화라님께서는 바람이 일고 싸늘해진 새벽, 그리운 날들을 헤아려 봅니다. 마음껏 웃고 마음을 토로하던 그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서로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날들이 있죠. 뭐 시간이 지나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해도, 그러나 그때 추억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이님께서 오랜만에 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해주시는 시간이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키님 또 인사 건네주셨는데, 미키님 저하고 이름이 같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신예숙님, 드디어 오늘 딸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축하해. 잘 살아라. 많이 울 것 같네요. 저도 신예숙님 울 것 같아요. 딸의 결혼 축하드리면서 신부의 노래 김단비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 이무화 함께 부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이어 함께 하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횃불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천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양아인의 찬양입니다. 온전케 되리.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나의 사랑하는 책 송동길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휴의 찬양으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9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은 빛의 자녀의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뜻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비뚤어지며 영적으로 반항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순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전함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아가거나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우리는 말로만 빛의 자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원망과 시기보다 감사와 겸손, 평화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빛된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빛의 자녀로서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인명희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빛의 사자들이여 이단열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0: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마라나타님, 침대에서 낙상을 하셨다고요. 앞으로 넘어져 다행이죠. 앞머리에 상처가 있을 뿐 만약에 뒤로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었지만 고열로 며칠 후에 접종하려고 합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고요. 얼른 열도 잡혀서 접종도 잘 받으시고 잘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한마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저희 수원이 2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 함께 어울려서 하는 체육대회라고요. 저도 스텝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했는데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저희 직원 모두 하루 특별 휴가 받게 됐어요. 와, 어제 모두 힘써주신 분들과 최선을 다한 선수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기분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별로아님,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호빈님은 현장에서 밥 먹고 휴게실에서 들어요. 아,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시는군요. 그리고 샬롬규님께서는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시면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청해 주셨습니다. 최인혁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의 신청곡 나를 사용하소서, 주리 브라이언 김 강찬 유효림 허륜호 윤성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1898년에 발간된 찬성시에는 선교사 애니 베어드가 번역한 예수 사랑하심은이 실렸다. 이 찬송은 이전에 나온 다른 찬송곡집에도 실렸지만 애니 베어드의 번역은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불릴 정도로 한국어 음운을 탁월하게 이해한 시적 표현력을 볼 수 있다. 애니 베어드는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국어 학습서와 샛별전 등 한글 소설을 쓰기도 했다.

박종현의 애니 베어드의 한글 찬송 번역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글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묵기님께서 정교환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서울의 중심 대학 서경대학교
3: 서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고려 기파트
7: 한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참...

0: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어노인팅과 다리 놓는 사람들의 빛 되신 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글날 연휴 주와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십시오.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밤에 들으면 더 따뜻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보듬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다독이다. 흐트러진 마음을 조용히 추스르는 여미다. 짧은 말 하나에도 사람을 쉬게 하는 온기가 느껴져요. 오늘은 한글날이죠. 하루가 저물고 밤이 깊어지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았는지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는 아름다운 우리말 하나를 마음에 품고 내일은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로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했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우리말로 사랑 그리고 엄마 이런 단어가 꼽혔다고 했었던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 프로젝트 송정미 함께한 찬양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듬다, 다독이다, 염이다 외에도 우리말이 주는 이런 따뜻함 그리고 다채로운 표현들 사랑을 표현하는 이 다채로움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이렇게 한글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자, CCN 캠프 이곳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3일간의 연휴도 이렇게 다채로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CCM 찬양 제목 중에 이렇게 예쁜 제목들이 있죠. 토닥토닥 홍의석의 찬양 먼저 들어보셨고요. 이어 들으신 곡 오세연 꽃말이였습니다. 자, 오늘은 CCM 잉글리시가 있는 날인데요. 해외 CCM 원곡의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개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코너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잠시 뒤에 만나볼게요. 그 전에 한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최미 기념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0: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유쾌한 우리 정성원 목사님, 오늘도 CCM 잉글리시로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정말 의상이 네. 어디서 이렇게 운동 한바탕 하고 오신 것처럼.
1: 네,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0: 아, 정말요?
1: 네네네.
0: 야구하신 것처럼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1: 야구는 보는 것만 좋아하고.
0: 혹시 댁에서 방송국까지 걸어오신다거나.
1: 당연하죠.
0: 아, 정말요?
1: 그럼요.
0: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1: 늘 걸어다녀요.
0: 너무 멀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도 한 1시간 가까이 걸으셔야 되는 거리인데.
1: 더 걷죠? 지하철. 다섯 정거장이니까.
0: 와, 오늘 네. 그렇게 걸어오셨군요.
1: 그렇습니다.
0: 매번 그러셨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별 말씀을요.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이제 네. CCM English 소개해 주실 곡이
1: 네, 오늘 곡은 Living Hope 네. 네. Phil Wickham의 노래이고요. 네. 우리 한국에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0: 그렇죠.
1: 네, 이렇게 정말 많이 알려진 곡이고
0: 작년에 특히 네네. 거의 열풍처럼
1: 그렇죠.
0: 이 곡을 신청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두세 분 이상 계셨어요.
1: 맞아요. 그 영화
0: 맞아요. 예, 신의 악단 예, 예,
1: 영화 영향도 많고
0: OST가 네네. 발표가 되면서 그것 영향도 있지만 또 처음에는 음원이 네.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음원도 또 늘어났어요.
1: 아,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0: 많은 팀들이
1: 다시.
0: 부르면서 예. 좀 더 다양하게 선곡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또 원곡까지 해서
1: 그렇죠. 예.
0: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네. 그래서 작년 한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네네. 외국 워십곡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안이 돼서
1: 그렇죠.
0: 사랑받은 대표곡
1: 이 돼버렸어요.
0: 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그래서 가사를 예. 우리말 가사를 알고 있지만 네, 오늘은 네. 영어로 원문. 된 원본을 네.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1: 예.
0: 그 또 원곡에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영어 버전을
1: 그렇죠.
0: 목사님께서 이거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네. 하시면 그게 또 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뭔가 그 언어의 뉘앙스
1: 맞습니다.
0: 해야 되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 예. 운동이.
1: 맞아요. 뭐 찬양도 우리나라 찬양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0: 맞아요.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예. 하는 것처럼.
1: 그거랑 뭐 마찬가지죠.
0: 네, 네. 자, 오늘 아주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찬양 주 예수 내 산소망 원곡인 Living 네. Hope.
1: 네.
0: 자, 오늘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1: 예. 한번 가사를 한번 볼게요.
0: 네.
1: 첫 줄이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0: 나스라는 곡인데요. 사실 오늘 이 곡에서는 사실 그 우리가 잘안 쓰는 단어 두 개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첫 줄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캐즘이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저도 되게 낯선 단어거든요. 영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사전에 보면 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캐즘, 틈.
0: 저희가 이런 뭐 크랙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1: 그쵸.
0: 쓰는데 캐즘이라는 단어는 잘안 쓰는데도 이 작곡자가 좀 그런 단어를 좀 찾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1: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0: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고,
1: 네.
0: 그래서 우리 사이에 놓인 틈이 얼마나 큰지, great한지,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아, 얼마나 높은 산에 내가 오를 수가 없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이라고 나는 그런 절망 속에서 천국을 봤다. 천국을 향했다. 예. turn은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는데 turn
1: 네.
0: to 그러면 그냥 이렇게 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 네.
0: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밤 속에 말했다라면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말했다 불렀다 성토했다라고 얘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예, 그러니까 어둠을 뚫고 어둠 가운데에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그 극진한 사랑이 저는 kindness를 극진한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loving kind 당신의 사랑스러운 극진함 사랑이 tear라는 그 찢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내 영혼의 그림자들을 이렇게 찢어 버렸다. 그러니까 없애 버렸다라는 건
1: 네.
0: 그렇게 뚫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the work is finished, is finished, be finished. 이 현재완료였으면 끝났다. 이제 모든 일들은 다 종결됐고 the end is written. 마지막에 이렇게 written. 쓰여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있는 소망. 예, 그래서 이제 주 예수 나의 산
1: 네.
0: 소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좀 직역같이 하면서 좀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다음 2절은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예, 누가 이큰 엄청난 자비로우심, 주님의 자비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표현 하나, 특별한 표현 하나 말씀드리자면 so great a mercy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so 형어명 이렇게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1: 네.
0: 고 중고교 실직자일 때 문법하면 항상 했던 게 so 형어 명, 강조하고 엄청난 그런 뭐랄까 큰 뭐랄까 very very very라고 할때 이제 형용사, 그러니까 so 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어를 꼭 쓰고 명사 쓰면 그 엄청난 자비하심 할때 so great a mercy라고 할수 있는 거죠. 누가 이큰 자비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What heart could 여기 또 fathom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해하다 such boundless Grace. 예. 누가 그 무한한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단어 하나 또 여기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Fathom. 예. 저 되게 낯선 단어거든요.
1: 네.
0: Chasm도 그렇지만,
1: 네.
0: Fathom이라는 거는 이게 명사로서는 길이래요.
1: 길.
0: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다또 동사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해하다. 예. 그 무한한 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
1: 헤아릴 수
0: 예,
1: 있나?
0: 이해할 수 있습니까?
1: Mm, 네.
0: The God of ages step down from glory. 에이지, 그 세기, 나이, 그걸 해서 이제 만세의 왕할 때, 그때 만세의 하나님이 영광에서 step down, 물러났다. 나셨습니다.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나의 죄를 wear 입다라는 건 이제 짊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bear my shame 나의 수치를 bear 감당하기 위해서 bear 해서 the cross has spoken, I'm forgiven. 예, 십자가가 말했다. 뭐라고? 나는 용서 받았다고. I'm

0: or given. 예. The king of kings. King of kings 많이 쓰이죠. 만왕. 왕 중에 왕이니까 모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Calls me his own. 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분의 것이라고 나를 부르시니,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예. 아름다운 구원자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Jesus Christ, my living hope.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있는 희망, 소망.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 부르는 이 후렴구까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Set me free. Set a from free from be 하면은 어디로부터 이제 누구를 이렇게
1: 자유롭게
0: 예
1: 했다.
0: 구출해주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을 praise 예 명령어죠 찬양하다 할렐루야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grip은 이게 잡는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딱 예, 그래서 그 죽음이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나를 이렇게 잡는 거딱 낚아채고 하는 걸 이제 할수 없어. 왜냐하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You have broken every chain.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체인을.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당신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Jesus Christ, my living hope.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있는 소망. 여기까지입니다.
1: 그 여기에서
0: 네.
1: 보면은 하나님을
0: 네.
1: 표현하는 어떤 관용구라고 해야
0: 그렇죠?
1: 될까요? 만왕의 왕 하면
0: 예,
1: King of
0: King of
1: Kings 하고
0: Kings.
1: 만세의 하나님
0: 예, 그
1: 하면은
0: God of Ages,
1: Aegis.
0: Ages.
1: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찬양에서 이 단어들을 많이
0: 그렇죠?
1: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 두고 찬양을 들으실 때 특히 해외 CCM에서 아,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0: 아는 단어는 들려요.
1: 그렇죠. 이게 딱 들리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0: 네.
1: 네. 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Living Hope. 오늘은 필
0: 맞습니다. 예, 그리함.
1: 위캠이라고
0: 위캠.
1: 위캠.
0: 예,
1: 예.
0: 위캠, 위캠.
1: 네.
0: 네.
1: 필 위캠의 Living Hope 전해드리면서
0: 네.
1: 자, 목사님께서 저희 CCM 캠프 제가 맡으면서 6월 15일 개편과 함께 CCM
0: 맞아요.
1: 잉글리시로
0: 예.
1: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0: 그러니까.
1: 찾아주셨는데 다음 주가 이제 개편을 앞두고
0: 맞아요.
1: 저희 CCM 캠프가 코너가
0: 너무 많아.
1: 너무 많고 복잡하다. 초대석이 많다. 이렇게 돼서 목사님께서 또 워낙 해외 일정도 많으시고
0: 맞습니다.
1: 바쁘신 분이시라서 저희가
0: 예.
1: 살며시 이제
0: 와,
1: 목사님과의
0: send me
1: 네네
0: free.
1: 그런 거였어요.
0: 어쩌다가 오늘.
1: 그런 거였어요. 네, 샘미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너무 정말 수고
0: 아이고,
1: 많으셨고
0: 별
1: 오고 가시는 길을
0: 말씀을요.
1: 이렇게 걸어서 오고 가셨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0: 아이고.
1: 알게 되면서 목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0: 아유,
1: 많으셨고
0: 저도 덕분에,
1: 다시
0: 뭐,
1: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0: 또,
1: 되면
0: 좋은 기회
1: 또
0: 때또
1: 만날 수 있었으면
0: 불러주시면,
1: 좋겠습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여러분.
1: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
0: 네.
1: 목사님 위해서 축복의 박수
0: 감사합니다.
1: 보내주시면서, 네.
0: 건강하십시오.
1: 목사님, 안녕히
0: 네, 다시
1: 계세요.
0: 뵐게요.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한 마지막 CCM 잉글리시 필 위켐의 리빙 호프 이어 들으신 곡 조세핀 님께서 오늘도 따뜻한 음성으로 성실히 음악 들려주시는 CCM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온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이네요. 올해 시작이 얼마 전 같은데 말이죠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이렇게 10월, 11월, 12월 하면 2026년도 바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매트 레드먼의 Unbroken Praise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셔서 오늘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아린님께서 홀리원

홀리원과 지미선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전해드렸어요. 러브레터님께서 가을 밤하늘 감상하려고 공원에 나와서 그네 타면서 보니 별이 새일 수 있을 정도만 보이고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 밤하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합니다. 주님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쁜 사연을 주셨어요. 오늘도 밤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별처럼 밝게 빛나는 위워십의 찬양 1부 끝곡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4: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인 진리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요한복음 8장 31절 30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진리는 우리를 무언가의 묶임과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진리와 자유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를 알고 있는가? 아니, 더 실질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리는 주여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또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원천적으로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체이시고 과학자들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창조세계 운영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진리 같은 형이상학적 본질 영역은 인간 인식 능력의 한계로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철학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지 않고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질문을 하면서 탐구합니다. 저도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 네 가지 질문을 신학의 도움을 받으며 세웠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겨울폭이 넓어서 건너가기 어려울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징검다리 질문을 통해 우린 진리 개념을 언저리라도 알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이를 삶에 적용하면 비로소 진리 세계에 입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리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0: 또세 번째는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적용은 어때야 하나?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나?입니다. 첫 질문은 존재론적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알아가냐에 대한 인식론적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어떻게 인간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질문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 결과적 열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질문인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진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냐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바닷물을 알기 위해 바닷물 전부를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닷물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죠. 바닷물 일부를 컵에 담아 보고 만지고 맛보고 분석하면 어떤 건지 조금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진리도 비슷합니다.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말씀을 통해 일부지만 진리가 지닌 속성이나 작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 자체보다는 진리의 속성이나 작용을 아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진리가 지닌 속성이나 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CBS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전직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 목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10월 9일 한글날에 함께하는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의 제목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되는 것을 참 좋아하는 DJ 중에 한 사람인데요. 들려드린 이 두 곡의 제목이 그렇게 딱 맞아서 오늘 한글날 이어서 이렇게 예쁜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진 DJ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들으셨고요. 문정자의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이어봤습니다. 두 곡의 제목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마치 시의 한 문장처럼 완성이 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어요. 메밀꽃님, CCM이 너무 좋아요. 아파서 힘이 없어도 음악 들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메밀꽃이라는 이렇게 예쁜 이름으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으로 좀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힘을 내요, 사랑해요 라는 찬양 준비해봤어요. 주리의 음성으로 함께해 보시고요. 그리고 김종찬 목사님께서 앞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또 메시지를 나레이션으로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람 들어보시죠.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리가 부른 힘을 내요 사랑해요. 김종찬 하늘에 속한 사람에 이어서 주여 인도하소서 최인혁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메밀꽃님께도 힘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곡은 유라님께서 써주신 신청곡이었거든요. 주여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가사가 생각나서요. 수업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피곤했지만 마음으로 찬양하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 보냅니다. 힘을 주는 찬양으로 이 곡을 써주셨는데 오늘 메밀꽃님도 함께 들어주시며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보셨습니다. 그레이스 멀시님께서 주는 존귀하신 분 찬양 신청할게요. Worthy of it all. 곽병훈 찬양으로 써주시면서 모두가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하셔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곽병훈 찬양 앨범에서 주는 존귀하신 분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똥찌엔님께서 요즘 여호수아서 보면서 갈렙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 CCN 캠프 식구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오늘 이 곡도 준비했어요. 숲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박병훈의 찬양으로 주는 존귀하신 분 그리고 숲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어봤습니다. 주님께서 바다에 뜨는 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연휴 보내다 보면 푸른 바다 한번 마음에 품고 오시는 분들, 눈에 담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요즘 알록달록 예쁘게 물들어가는 산도 정말 저도 요즘에 가고 싶거든요. 단풍 구경하고 싶은 그런 때가 되었잖아요. 바다에 뜨는 별 이럴 때 정말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에 이어서 이 곡도 한번 바람소리와 함께 잔잔히 숲속 길을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객이 부르는 바람이 민다.

가게에게 바람이 민다. 앞서 조대경 최종길 바다에 뜨는 별이었어요. 오늘은 연주곡 들으면서 끝 인사드립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에스더 디어 목마른 사슴이고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0: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글날에는 한글을 사랑했던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떠오릅니다. 첫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는 자음과 모음만 배우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라며 한글을 극찬했고요. 선교사이자 뛰어난 언어학자였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세종대왕이 만든 이 간편한 문자 덕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나라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죠. 또 한글의 매력에 푹 빠졌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수많은 한글 찬송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멀리멀리 갔더니죠. 이토록 훌륭한 한글에 우리의 마음과 또 하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음에 감사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니, 제가 한글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한국 사람임에, 한국이 내 나라임이 감사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글이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멀리 갔더니 찬송가 387장을 쓴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아내죠. 1895년쯤에 한국어로 쓴 곡인데요. 사실 쓰게 된 배경은 좀 슬픕니다. 남편은 순회 전도 중이고 사랑하는 딸은 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쓴 곡이거든요. 한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도 마음에 담아봅니다. 오늘 멀리 갔더니 이 곡을 민호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은총님이 신청하신 곡 사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송가를 편곡하지 않고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곡을 듣는 순간, 아, 독특하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을 김용주가 불렀고요. 그 전에 동방현주, 사명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식록 행복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오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조주옥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꿈. 이 곡을 천관웅이 부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송정미 그리고 유은성이 부른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전에 함께 하셨고요. 가을 하늘 참 예쁜 요즘입니다. 힘들고 고된 날들 다 내려놓고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시면서 시벽샘님께서 힘내세요 신청하셨어요. 대비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이 맑을수록 하늘이 예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짐과 고민들은 더 깊게 느껴만 지는데 비 온 뒤 저렇게 맑아진 하늘 그리고 때가 되면 저렇게 높아지는 하늘을 보면서 나의 때도 오리라 기도의 끝은 있다라는 믿음으로 힘내보자고요. 주리가 부릅니다. 힘내세요.

주리와 홍희석이 함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어서 토닥토닥까지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시선 들려드려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0: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합창곡은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안산 시립합창단이었고요. 김명수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어지는 곡인데요. 이병희님의 신청곡입니다.

제목부터 위로를 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도 그런 곡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다은이 불렀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송경민 목사의 곡을 신청한 두 분이 계신데요. 은방울꽃님께서 일상에서 찬양과 함께하는 삶이 참 그리웠습니다.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7249번님께서 교회마다 다시 부흥되길 원합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하시면서 은혜 신청하셨어요. 이 두 곡을 먼저 갈보리 싱어즈가 은혜 부르고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아이빅밴드가 함께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온기장의 선교단이 불렀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열매 맺는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아미가님, 우리 찬양대가요. 10월 15일에 부산에서 하는 합창제에 참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과 준비에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부르시는 곡이 길을 만드시는 분 이 곡이군요. 오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아미가님이 소속된 그 찬양대 준비 과정 속에서도 은혜 받고 또 모든 대원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응원하며 들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 있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글 귀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 보내길 원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를 작사한 메리 제임스 양이 지은 곳으로 소명과 헌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임스 양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순회 부흥의 전도자 일원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쓴 평신도였습니다. 제임스 양은 글재주가 있어 한때 기독교 관련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기자로 생활하면서 찬송시나 신앙평론 등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헌신과 봉사의 찬송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욱 천천히.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0: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밭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꿀보다 단 말씀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래를 씹듯 괴롭던 우리 입속에 친히 말씀을 먹이시는 주님, 선지자들이 만났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일상도 순탄하게 하소서. 목이 고든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첫 곡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인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들어주시며 갚아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임승종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음성으로 듣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축복의 사람이 부른 친구의 고백 보내드리고요. 열치님께서는 뇌경색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을 또 앓게 됐습니다. 날마다 명희님께 인사드리고 내매기님들과도 인사 나누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면 온전히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신청곡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열치님의 아픔을 알고 계시죠.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신청하신 곡 아미의 터치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일부의 끝곡으로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서현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근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0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셨고 구속자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평범한 하늘도, 흘러가는 구름도, 떠오르는 해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 안에서도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지혜를 주며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드러나지 않는 죄와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 말씀의 아름다움, 정결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깊고 넓은 은혜가 임하여 세상과 말씀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CCM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동방현주, 주리, 남궁성옥, 전대현, 윤성, 구현화, 나영환, 강연희, 노아람, 이윤화 많은 CCM 가수들이 함께한 나를 통하여 들으시고요. 장두보라님 청해 주신 송정미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이어서 함께하죠.

우주는 유한할까 무한할까?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을까? 저기 우리가 알거나 최소한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지평선 너머 친숙한 영토가 끝나는 곳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 그 어둠과 마주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위험하고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 탐험과 발견의 여행에 뛰어들게 만든 그 이끌림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저 어둠 속 공간을 이리로 가져와 나보다 먼저 뛰어든 누군가가 놓친 무언가를 아주 조금이라도 보태려는 작은 시도. 그 일이 내가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모든 일이다.

아메데오 발비의 마지막 지평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그 거룩한 뜻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명 보무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십자가 군병 되어서 김인혜 찬양 함께 하고요. 지명현이 부른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전해드립니다.

0: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리.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플레이트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쁜 하늘을 보면 같이 보고 싶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같이 걷고 싶고, 이런 게 사랑이라면 이 가을은 사랑할 일이 많아 행복한 계절 같기도 합니다. 가을이란 계절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좋은 것을 혼자 보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높아진 하늘도 잘 익은 열매도 그리고 걷기 좋은 아침 저녁도 모두 함께할 때 더 좋아지는 것들이니까요. 오늘도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누는 가을날을 기대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10월의 이른 새벽입니다. 딸 직장 데려다 주려 나왔네요. 나올 땐 어둑어둑했는데 10분 차이로 지금은 밝아집니다. 선물 같은 10월 모두 행복하게 지내길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선물을 뭔가 두 배로 받는 듯한 날이네요. 10월 10일 십자가 두 개 겹친 날입니다. 예, 참 좋은 계절이죠. 선물 같은 10월이란 말씀이 맞아요. 아비가일 닉네임 쓰시는 김영순 님이신데요. 방금 흐른 곡도 주얼. 영어 원 제목이 보석이란 뜻입니다. 주얼. 우리 제목으로는 예수께서 오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귀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I am thine,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곡 전에 I hear thy welcome voice, 내 주의 보혈은 듣겠습니다.

I am thine,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방금 흐른 곡은 He hideth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6677 문자 주신 분.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한강에서 자전거 운동하면서 참여했었는데 오늘은 아산병원 갑니다. 정기검진하고요. 약 타러 갑니다. 수술할 때도 그리고 회복하고 완쾌됐을 때도 참여해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정민아님과의 아침 시간은 제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받고 약만 타오면 돼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6677님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6개월도 참 빨리 돌아오죠. 6개월마다 검진받고 약 타러 가신다는데 네, 그때마다 별 탈 없이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산천님께서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는 자전거로 쌩쌩 달렸었는데 이제는 걷기도 버겁습니다. 오늘은 안양천에 백로 보러 왔습니다. 구절초 향기에 오늘 하루를 보내요.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빈 그물만 씻고 있는 베드로와 같다. 그래서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베드로를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드리고 말씀을 의지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나누는 삶을 살게 됐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이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빈배와 같은 인생이 돼 낙심하게 된다. 내 삶을 먼저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예배고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의 빈배 인생.

목마른 사슴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만약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시냇물을 찾아 방황하듯이 돌아다녔을까요? 목이 마르지 않은 사슴은 어디에 새로운 샘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애타게 간절해야만 샘이 솟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애타게 간절하게 찾고 소망하는 그 무엇이 있으신가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토요일 주말 아침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들었습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식품 광고입니다.
1: 10월 10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1부의 끝자락입니다. 먼저 2부 찾아오시는 길부터 안내합니다. 2부는요. 일반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핸드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레인보우로만 들을 수 있는 채널 조이포유에서 7시부터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이어집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요셉님 신청곡인데요. 입원 중인 제게 참 고마운 방송입니다 하면서 조시 그로반이 부르는 빈센트 신청하셨네요. 빈센트 Starry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곡을 저녁에 들으면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면 더 좋을까요? 가을 아침에 듣는 이 곡도 우리 마음의 편안함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추억의 명곡 한 곡 띄우면서 1부 마치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4: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3: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4: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

0: 하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찬송가로 들리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히 이 버전이 그런 느낌입니다. 투아일라 페리스가 불렀습니다. 앞에 I need the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10월 10일 토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습니다.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백향목님 다니는 교회에서 인천 중부연회 주관 피아워십 조청 청장년 찬양 집회가 있었다고요. 은혜 가운데 잘 치르셨습니까? 그리고 아드님이 현대무용을 한대요. 0940님 댁. 고3 마지막 고별 공연을 한다네요. 잘했으면 합니다. 임현준 화이팅.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네요. 현대무용하는 우리 0940님 댁 아드님 임현준 학생 화이팅. 저도 크게 외칩니다.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펫분이 부르는 이 버전이 전 항상 들을 때마다 사뿐사뿐 왈츠를 추는 느낌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앞에는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8052님 안녕하세요. 살갗에 약간의 소름이 올라오는 시원하고 상쾌한 주말입니다. 늦깎이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갑니다. 사회복지 실습을 방학 동안 마치고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요. 주말을 반납하고 다니는 캠퍼스 생활이 즐겁습니다. 뭔가 사연 속에서 정말 활력과 밝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일을 하시면서 주말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듯한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주말이면 늦잠도 자고 싶고 좀 게으름도 피우고 싶으실 만한데도 주말을 반납하고 공부하는 이 일상이 너무나 신나고 즐겁다 하시는 거잖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학교생활 이야기 종종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 크게 분노했고 백성들을 압제했던 이전 총독들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는 마음은 리더의 자격 기준입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경제적 착취와 불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 있음을 보여주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였기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공동체에 진정한 부흥과 영광을 가져오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48번째 묵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리더다.

O God, our help in ages past. 옛부터 도움 되시고,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사랑초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일어나면 자동으로 틀게 되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 찌뿌둥한 몸에 찬양으로 깨우고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 당직으로 출근을 해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이 무거울 때 정미나의 Amazing Grace로 가볍게 일어나고 토요일 당직이어도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와, 은혜 가득한 사랑초님의 일상인데요. 고맙습니다. Bringing in the sheep, 새벽부터 우리,

경쾌한 리듬으로 흐르는 지금 이 곡이 오늘의 끝곡이에요. 마라나타 뮤직그룹의 No Greater Love, 한없는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어디에 계시건 평안하게 주말 잘 보내십시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

0: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해 봤을 주제인데,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걸까요?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한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얘기고요. 맡겨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시간, 물질, 재능, 이걸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리고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언제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세우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공인현, 박총 함께 부른 말보다 꽃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우리가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우리가 세웠으면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하고 또 넓혀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샵 7997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오벳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듣고요. 신영규님 청하신 곡 홍순관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덕규의 사랑일기 이어지고요. 문자 2262번으로 청하신 곡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아이들이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이 부른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방금 전해드렸고요.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문자 226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하덕규의 사랑일기 그리고 신형규님 청하신 곡이었죠. 홍순관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그리고 앞서 오벳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주아랑님께서 청하신 좋은 씨앗의 담쟁이 듣고요. 양쉐프님께서 청하신 꿈 있는 자유의 소원 그리고 닉네임 꽃들도님께서 청하신 곡은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이 곡도 전하고요. 은총님 신청하셨던 뷰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네 곡 함께 나눕니다.

은총님 청하셨던 곡이었죠. 뷸라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해드렸고 앞서 꽃들도님 신청곡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양셰프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주하랑님께서 청하신 곡 좋은 씨앗의 담쟁이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어요.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1부 마지막 곡 소울싱어즈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 곡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0: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